0: 난, 난, 엄마.
1: 어?
2: 응, 길라.
1: 어?
2: 뭐?
0: 이 난,
1: 어?
0: 응,
2: 쓸, 쓸, 쓸, 쓸.
0: 난, 난, 난.
2: 싫어. 그럼.
0: 가고! 야담!
2: 아하!
0: 말!
1: 수?
2: 말!
1: 수?
0: 아!
2: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